0: 아이스.
1: 아니, 와, 대대로.
0: 시노스가 지금 아나다도 저곳에서 반응해봤어.
1: 오지려 야마모토 데스. 조금 약간이다. 아니?
0: 도시대.
1: 에이, 저 뉴커다. 뱅킹가는 그냥 애니모 나이네.

0: 최민련 진수 찍고
1: 인디팀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사단장님, 군단에서 통보입니다. 전방에 있는 적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침투부대 하나가 미군의 후방에 있는 중요한 보급소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방에 보급물자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아 안전한 보급로와 옷관계를 온전히 지켜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 백성호 쪽

0: 오늘 어떻게 됐어?
1: 백소령은 적군의 옥광교 파괴 시도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옥광교에 지뢰 매설을 지시했습니다.
0: 뭐요? 그렇게 되면 옥광교가 폭발되는 거 아니야?
1: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뢰와 수레는 인명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래? 그렇게 하려면 폭탄의 양과 폭파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할 텐데.
1: 맞습니다.
2: 다시 확인해봐.
1: 네.
3: 맞아. 서배령 씨가. 그래. 서배령 씨가. 서배령. 그래 나라.
4: 어디서 고민만 어디서 고민만
5: 怎么回事?
4: 가라 敌人在脚下 发了水雷和吊雷
5: 桥梁没有损伤，但对我们是绝对致命的。
4: 我走人，我对不起你，要是审查了再仔细的。行了，现在不说这个，告诉我，还有什么办法可以再次组织炸桥？其实，科长，其实用不了那么多炸药，我们就能把桥给毁了。
5: 接着说。
6: 当我爬上桥墩，准备要把炸药的时候，发现这就是那个在地震时垮塌过的桥墩，很多水泥都已经剥落了，露出了很多锈迹斑斑的钢筋。谁？
7: 桥没炸成。
5: 明白了。
6: 怎么搞的？要我们帮什么忙？
5: 别急。

0: 서장 직서 뭘 하십니까?
1: 나들어 당장 들어와서 피해 상황과 전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어. 근데 지금은 중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직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2: 백설아님, 적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탄 두 발을 발사하더니 전부 철수했습니다.
1: 다리 부족 고지는 달아했나?
2: 상호 불명입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3: 설아님, 저희 중대가 다리 북쪽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1: 놈들이 스스로 포기한 건지 아니면 너희들 점령한 건지 사실대로 말해.
3: 그게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1: 그래, 좋아. 이제 가도 되겠네. 니들 각자 소임대로 자리를 지켜.
3: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1: 차단장님께서 전투 결과에 의문이 있으신지 나보고 당장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하신다. 실은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좀 늦게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네.
3: 만약 적군이 다시 돌아와서 다리를 폭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야, 이 병신아. 다리 보조 고지를 포기했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 거야. 그리고 다리 보조 고지에 지원 없이는 오경교에 접근할 수 없어. 사전에서 부연대장이 두 연대를 이끌고 지원하러 오고 있으니 그 사람 연호에 따라.
3: 네, 알겠습니다.
4: 按照三班长口述命令执行，陈树民代理我指挥，梁晨。
5: 三班长，你说说，梁科长还有什么指示？他做什么去了？

0: 대현님! 에이! 대현님!
1: 헤이!
0: 대현님!
1: 에이!
0: 타십시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1: 아, 고맙지만 괜찮아. 몇 번만 더 가면 도착이야. 아, 근데 주선도 잘하네.
0: 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웠었습니다.
1: 뭐... 잘 배웠네.
0: Of course. 또 만나봅시다.
1: 또 보자고.
2: Bye bye.

0: 금번을 가는 길인데 이미 저 축가입니다. 보십시오.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1: 여기 자동차 정비 고수 있는데 한번 봐주라고 할게.
0: 조분 말씀이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1: 한번 해봐.
0: 에이! 왜 그랬습니까?
1: 아이, 됐어 됐어 됐어. 아이 자식이 성격이 더러워. 건드리지 마.
0: 네.
1: 한번 해봐.
0: 감사합니다. 소리가 꽤 나면 같이 갑시다.

0: 야, 너.
1: 네, 또 물어보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형님, 돌아가겠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야, 너 내려.
1: 네.
2: 쓸 일 있으십니까? 좀 할 말이 좀 있어.
1: 네,
2: 난.

0: 전 회장님, 투적을 촘파하십시오. 미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1: 씨발!
0: 전 대장님, 저희도 철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국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1: 상부에서 이 꼬지를 사수하는 명령이다!
0: 예!
1: 씨발!

0: 문제가 심각해졌어. 적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미군이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어.
1: 그것도 옥강교 이남까지 철수할 예정인데 위대한 철수 통로의 옥강교가 우리 수중에서 중공군에 의해 파괴가 됐어.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군이 전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어떻게 상부에 설명할 거냐 말이야.
2: 참모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미군 명부대가 다리 근처에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옥강교를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 그걸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인가? 사령부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어.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너와 너의 한계 중대를 지금 당장 발견해서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셨다. 그것으로 너의 과오를 정산하라고 말이야.
2: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3: 진호.
4: 간신소.
3: 주변.
4: 是，小心，小钢炮，大牛，别来三，跟我走。
5: 是。

0: 건너편에서 공격해왔을 거다. 게다가 이 좀비들의 파손 시간이 얼마 안 됐어. 놈들의 위치는 이쪽이다.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당장 출격해.
1: 예, 알겠습니다. 산 위로 추격한다. 빨리!

0: 내가 놈들한테 날따라와. 적들의 목소리 소멸하자.
1: 다 따라붙어. 떨어진 놈은 군법으로 처리한다.
2: 右边埋伏，二小组，右边埋伏，歼灭一组。

0: 어디 묻어나갔을까?
1: 기장님이가 전에 그냥 놈들의 세화고 또 아래쪽으로 산호네 그리고 완전히 새끼 가는 즉시 사살해.
0: 예, 알겠습니다. 일부대 쫓아.
2: 네, 따라와.
3: 你把纪律管带过去，顺便汇报一下我们这边的情况。
4: 好，
3: 大队长、郑队长，我们去下游找科长。
5: 好。
3: 呀！
6: 大军和别的人还没回来吗？
3: 科长，是不会丢下他们自己退下来的，
6: 除非。
3: 我要去找科长，纪律官，纪律官！
6: 你要现在不回去治疗，你这一辈子就见不着科长了。
3: 郑队长，走！
6: 郑队长，走！
7: Lieutenant Colonel, the enemy's catching up.
8: Have Delta Company to block them along the way. The rest of you, empty the shells, blow up all the vehicles and heavy weapons. We're going up and find our way out.
7: Yes, sir.

0: 여기는 동무에게 맡기겠어. 감옥을 해방됐으니 상부와 연락한 후 다 임무를 받으러 가오.
1: 대장 동지, 임무 더 데리고 가십시오.
2: 대장 동지.
3: 아니요, 사람이 많으면 죽이기 쉬워. 컨넙에도 우리 쪽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들의 너무 받으면 돼요.
1: 그럼 꼭 조심하십시오.
3: 알았어. 내 반드시 량진 동진을 찾아내겠어. 동지들도 지원군 동지를 도와 간부를 계속 수색하도록 하오.
4: 네, 알았습니다. 반드시 량진 동지를 찾아내겠습니다.
3: 가자.

0: 최야 바이, 옷 속인다.
1: 야, 옥수가, 네가 어찌 된 일이야? 괴뢰군들이 오늘만 해도 두 번이나 마을에 와서 낯선 사람들 모두 끌 것 같다.
0: 우리 군이 지금 간부 같이 해방했습니다.
1: 마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도 알고 있다. 이 고생도 이젠 끝이 보이는구나.
0: 아바이,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1: 무슨 일인데? 말해봐.
0: 강인근 마들과의 연락 많이 하지도 있습니까?
2: 응, 있다.
1: 우리가 각별히 조심한다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0: 부상을 당한 채로 강에 빠진 지원군 정사병 동지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바이께서 인근 마들에 연락해 강간을 수색하라고 해주십시오. 그 동지는 찾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28 좌우에 키가 큰 정년이고 리성만 군대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1: 알겠다.
0: 부탁드립니다.

0: 대장님, 강인근 방어선에서 놈들이 정찰부대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군 몇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1: 그래? 지난 공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작이야? 설마...
0: 혹시 저희가 쫓고 있는 그 군관 말입니다. 놈들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럴 수도 있지. 우리와 몇 번이나 마주치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야. 사단에 가서 강인근 부대들에게 순찰 강화시켜달라고 요청해. 특히 야간 순찰 말이야. 그리고 자네 대원들을 파견해서 주변 마을에 감시와 검문을 강화시켜.
0: 예, 알겠습니다.
1: 가봐.

0: dabei.
1: Amsoe sih, apa?
2: 그 마을에 연계해봤는데 아직 지원군 동지에 관한 소식은 없더라. 괴뢰군의 관문이 많이 엄해졌다. 여기로 오는데도 한참이나 깨물더라. 그래서 내 약초패러 나왔다고 하니까 굳이서야 불어주더라. 어, 이건 널 호출하고 가져온 쌀밥과 김치다. 어서 먹어.
1: 감사합니다, 아빠.
2: 옥수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지금 검문이 너무 심하다. 게다가 네 얼굴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냐.
1: 맞습니다, 아빠.
3: 报告, 进来。
4: 市长, 江南的侦察小组都回来了。回来了，但是没有找到科长。其中一个小组还抓获了一个俘虏，据俘虏交代，敌人也在搜寻科长，但是也没有找到。江被派出去沿江搜索的部队，找到了一些炸桥式牺牲的工兵排烈士的遗体，经确认。 其中也没有科长。我到现场也去看过了，水面距离崖边大约十几公尺高，如果科长从这么高的地方滚下去，掉水里没问题。但是敌人不断向水中开枪，不知道有没有打中科长。
5: 你是觉得杨科长已经牺牲了？我没这么想，但只是有这个可能。找了将近两天了，一点踪迹也没有。不过，我们再等等。如果科长上了岸，哪怕是在南岸，他也一定会想办法跟我们取得联系的。失联了36个小时。 怎么会一点踪迹都没有呢？王干事，文杰，
6: 参谋长，
5: 你怎么站在这儿啊？有什么事吗？
6: 没事。

0: 어르신! 여기서 범크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편에 적군이 있어 위험합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1: 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 저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겠어.
0: 빨리 가십시오. 야. 이제 그 군사금지구역으로 제거라 오시면 안 됩니다.
2: 야. 가자, 어르신.

0: 어르신,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1: 아니 여기 물이 좋아. 소가 잘 못 써. 안에 좀 배우다가 집에 가져갈래가 그래요.
0: 그만하고 빨리 가십시오. 강의금은 전부 금지 구역입니다.
1: 알았어 알았어. 안에 요 풀만 챙겼어. 바로 가겠어 야.
0: 빨리 가십시오. 야.

0: 왜 미세야 온 거요? 아, 가이 떨어진 보냈잖소. 방금 전 잘 때가 다녀가소.
1: 아니. 이 사람 빨리 수리했을게나.
0: 아니, 수리했습니다고?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 너무 위험하오.
1: 잔말 말고 빨리 씻기나 하게. 나한테 생각 다 있네.
0: 야, 알았어.
1: 산에 배워놓은 풀이 큰 쓸모가 있네.
2: 여보! 여보!

0: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1: 다음에 난다는 건 좋은 일이야. 이 할머니 죽을 써와서 좀 이따 먹여봐라.
0: 아바이, 언제쯤이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1: 글쎄. 그러나 이 젊은이 원체질이 좋아서 꼭 깨어날 거다. 아, 됐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날이 어두우면 저 괴력원들이 마구 총질한다. 내일 다시 올 때 먹을 것들이랑 가져다 주마.
2: 고맙습니다, 아바이. 조심히 가십시오.

0: 대장님.
1: 감찰조에서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
2: 그래? 무슨 상황이야?
1: 몇 며칠 마을 주민들이 각종 핑계를 대고 강인근을 오가고 있답니다.
2: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알아냈어?
1: 입을 꼭 닫고 있어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와서 신문해랍니까?
2: 아니야, 필요 없어. 그들의 입에서 저게 정차병을 찾으러 갔다고 나와도 무슨 소용이겠어. 그냥 차게 놔둬. 그 지역 수비부대에게 연락해서 뭔 안고에 있는지 알아봐.
1: 예, 알겠습니다.

0: 나는 대타공격이 따르는 가서
1: 끌고 갈 것 같구나요?
0: 아니요, 목숨 있는데까지 얼마 안 남아서 이대로는 너무 위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살펴봐야겠어. 당신이 계속 아플 거 나 남아서 살피다가 이내 따라가겠어.

0: 괴로운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어. 이대로 가면 안 되고.
1: 그럼 이제 어떡하?
2: 당신은 이거 메고 있다가 내가 저놈들을 따돌리면 그때 가서 옥수이한테 빨리 피신하라고 알려줘. 자, 남자군들이 필경 사수제가 할 거야.
1: 그럼 당신은 그 사람 놈들 잡히면 어떡하고요?
2: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숨어. 다시 저 숲속에 숨어. 빨리.
1: 아니, 여보.
2: 야,
1: 빨리. 조심하시라고요.

0: 어디 갔어?
1: 누구나? 저 제가 오자.
0: 저기요, 빨리 따라붙어.
2: 梁同志。
0: 不是不让你动吗？你怎么出来了？我在里面憋得有点难受，我就想出来动一动。奥斯卡，伤口，奥斯卡，没，可怜了，嫂。
3: 남자꾼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4: 아바이는요? 궤료관들이 어디 같이 왔습니까?
3: 아바의 놈들 다른 곳이 떠돌리고 있어. 이 산을 수색할 수 있으니 빨리 우리 다른 데 피하라고 해.
4: 어디서 다들었습니까? 따라오던 자네를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3: 두 명이야, 두 명이. 저 이리 뒤에서 우리 따라오고 있어. 어떻게 할까?
0: 出什么事了?
5: 有两名朝鲜军跟着他们。
0: 退老爹把他们引开了，但是他们已经跟到了离这里很近的地方，我们现在必须转移。我去救他。梁同志，梁同志，你给我听，我的排长干啥呀？把这个城镇翻烂，我杨家鞋，他们不能来了。安德烈斯，你排长有分寸，把这搜查给查吧。
6: 아이고, 이거 국군이었구만. 그러고는 난 또 빨치산인가 해서 무서워서 도망쳤지. 아휴.

0: 방문군은 방문군은 어디 갔어?
1: 아, 이제 도망치다 떨어졌는데 나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아,
0: 용아, 빠진 이제 다른 애는 말하지 않으며 죽어버리 겠어. 아, 왜 왔는지 빨리 불어. 권준이는 어디서?
2: 아, 나 약초패로 나왔어. 광준이는 이제 도망치다 버려서.
0: 그러지 말. 도망나 쏟겠어. 됐어.
3: 영감태가 우리 따돌리고 분명 할 마음을 시켜서 서시니까 틀림없어. 우리가 지금 다른 곳을 쫓아가도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거야.
0: 그럼 어떡해.
3: 일단 데려가자. 대대장님께서 방법이 있으실 거야.
4: 밤에 술 좀 마셔.
5: 우리 형가 소야 말해. 형가 지영 군동지부터 살리고 보자.
4: 엄마에
5: 가 혹시 가자.
4: 엄마에 가

0: 아직도 음식과 약초 냄새 나는 걸 보면 너는 지금은 안 됐을 거야. 너는 이제 3시간이 안 되고 중증자도 있어. 머리는 못 가. 반경 10km 안에 사사지 수색해. 나온 거 있으면 바로 추격해. 그리고 사전에 연락해. 강인계 부대들에게 약간 순찰을 강화하라고 요청해. 절대 놈들이 강을 건너게 해서 안 돼.
1: 약속한다.
0: 거기 세명 이리 와봐.
2: 好，知道了。
3: 是怎么了？一团的张参谋说，他们在江北的前沿部队听到了江南岸边山上传来了枪声。
2: 南岸？现在没有我们的部队呀，会不会是朝鲜游击队？有可能，和科长有关。不行，这事不能耽误，你马上和北岸的游击队取得联系，设法探听到南岸的消息。
3: 我去找参谋长报告，请示让我们侦察连的同志趁夜前往南岸寻找科长的下落。好，二妹，내 조야바이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셔.
4: 안돼, 다 죄명이다. 지영우 동지를 안전한 데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 아빠 이름 모르게 해라.
5: 崔大娘在说什么？嗯，我说，她说天气变了，
3: 还是让我们抬着你走吧。没事，我能行。你必须要上担架，不然不让你走了。
5: 我不行的时候会。

0: 소란 피우기는
1: 대장님 여기 있었습니다.
0: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세 명이고 우리 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조던 놈들이 여기로 빠져나간 거야. 주모! 활짝 고개 달아! 기선 추격해!

0: 순아, 빨리 배에 타.
1: 명동진에 데리고 갑시오. 순자대가 곧 돌아옵니다. 제가 저걸 유인할 테니 명동진에 데리고 가십시오.
0: 너 혼자서? 안 돼! 안 돼!
1: 아메, 빨리요.
0: 빨리 배에 타!
1: 빨리요.
0: 빨리요. 배에 타!